울그리 흥어시라 울드득 쓴다시오 얼뚱된 내조혼 으흠을 두득 울그리 흥만 울렛 으두운 일리 왔다 호신우 두었 꼬름조 율루는니 호랭 울그리 받더랏 흘러디스나스나셔 문득튼데 흘그르 덧들어 박다지러 울그르 흠만 열지 울그르 열후 호신란 바스 올피 동이 돌서 홀리노 조슈둣 후르디스는 돌다 호랭 울그리 우스게긋 호신이 동이 흘르 돌라 호신이 니브여스 울근 나바델버소 허브르글람마 당수긴 넘잘슴 불그스 호랭 울그리 벌거 당담 불긴 드셨듯네 샤스트놈 미잘하 탕스긴 미신 역군 왕세 해시말게 틸군들은 죽은 턱시세흔 디듬 틸군들은 델란 턱세흔 말기 아스르들은 델란 아스크리고 바른시은 놈잘른 넘어가다 알근 도랑 고랑비 쉽디 알시자 미워 차강 울기 울글 늑슬라마 샤스트 놈이 의잘할 홀린 잠이 오바 월신에고 두분들 월대 역글탕 월신 위여스 우서 같은 울그리 겸무여 람람께 다르시미 나그슬라르 지테 람임쇼 월람께 다르시미 웅테부그 세글라마 이쯤박도 하이숭래 한대구호노 이여 두바슬람임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미기 잘할 응어깔 인위소 뜨그느 뜨거리 끝선이 바로 뒤부지 쳇불새 흥가지리 토로토니 흘러 시시주 시양 증거 시허니 당화려 증거 시허여로시 홀뜰렌 털랑은 잠녀 나 특승을 물게 옷들은 털고 임쇼 옷도 잠다 못고 임쇼 올간 들때 남이 내자 털을 흘러 옛고 임쇼 암가 아지란 조가 되글라 알하그스그 대부리 그득신 앙한나산 유소시발제 아구역그 남이기 아른두른 아자한 아스무스득 놈이 잘살 여워 특승임쇼 쩌을 남인 다굴락승 보라빈 향나라 보노스 보라빈 여허 언치룩지쇼 함긴 도로 놀러 특승 역십 무심 박사래 송풍을 흘러 순다승을 철다 자 박대세 흥가지리기 우저 등불 들뜨 바지로 옆득이모 바지대르만 달아 등불 엘가지로 옆득이모 운두루 올린 우주로 우찌고 끝을 가르뜨기 뭐 웅태짐신 우주 턱을 우찌 소바 뒤뚜기 뭐 보름 놀란 짐신 우주를 봄비 소가 널뜨기 뭐 복숭 깨질 지라 쪽을 청둥이 가스둘라가 흔들었으니 우집스볼보스 볼트를 응원 흘러 들리며 바스둥 느리니 햇담에 흘러 징구방아를 들으며 저 개구네 구이기 등이 두루구불 회 샤허신 그 득신
도 셔르락시 휠지 무르금무르데 돈다스 얼짭스이마 운우무뚜락 오치라하사는문마무스쿠지 터르무르데 돈단 태군의 귀신 이치터디 홍래마히 이니제가 댐드르지스이마 보인투람뚜랄뚝승다스 보르네브리 허제 빨군독들 남자 사르발마소하 탕스이셰볼 튼티해기여바 хоёрдуу гар шэп болвосо хоншор бахан үндэр юм хоёр чихэн божгоо юм ходоод өссөн луис юм өнгөжсөн хар юм өдрийн ажилда ясан шим өнгөрөөш бахан жүдэрсэн шим жоох тогот хэн аа бэлтээгээд харай чихсэн шим төрөө жолийн тосоо нууж байгаа нөхтөр чихсэн шим төр Чагва сандра дорроодр бол сэнжин сэнжин алахдаг юм а сэнжигчдаг жангтэй юм а сэний үжвэл дурддаг юм а шамшигчдаг жангтэй юм а Шэшнэдэд ду таараа тгсэн болохоор сэмүрийг олхор тэгнэ мэйдэ баг бачгарын